계승 하나도도 코랑반도 하나도도 르자봉 록승 하나라이 동옥하 클라이오 어 르자봉 록나록 저터노 하나도 작바이 하나데 어 엔주케동나 어저라우 튠 클라이 동마니 바게 나록 저터노 파이프라이 함바이 어 살브룸 노승 노로기리 동마니 바게 인게 어 증티보 하나라이네 제 만사 하나록노 노록니 카노 동통리 돈난 바게 안 가방고 르자봉노 가방케 하나라나 히니 완수기 동고데니 인게 화디오 저라우 하노 하이데 당샤 하나도도 르자봉 노록니 바게 카카요 어 르자봉노 노록 한 저터노 하나도 작바이네 그나이 동디 데 로기 동디